바쁘고 까먹은 날이 줄어도 백기숙 거시가 달아주시는 니어로 엠마야 백불리 아래 것을 봤으니 고라니 백기도 오도 부스워스레